0: 咁好笑啊！
1: 小人已经为公子准备好四匹马啦。
0: 嗯，我哋两个人啫，点解要四匹马咁多啊？
1: 一匹系公子坐嘅，另一匹系小人坐嘅。一阵间打开城门，四匹马，两个人出去，翻入城嘅就会有四匹马，四个人坐啊。
0: 哦，原来你好，算你谂得周到。好，我哋立即起程出城。
1: 系，小人遵命。

0: 乜系你呀、啊、梅夫今日吹咩风呀、啊、吹到你嚟呢度
1: 我啊啱啱路过呢一度咁啊忽然想起都好耐冇探望过大儿同襟兄啦所以咪登门问候一下两位啦啊大儿襟兄、嗯、想两位嘅境况一定过得几好㗎啦嗬
2: 哇托赖啦係啦你同阿娟最近点呀、
1: 我哋不堪提啦
2: 哦唔係有咩事嘛
0: 仲会有咩事㗎佢呀、啊、由朝到晚呀淨係識得飲兩杯乜都唔理有事又唔做點會有好日子過呀、啊、如今梗係搞到山窮水盡呀、
2: 啊。係啦嗰檔豬肉仲有冇做呀、啊、嗯
1: 冇開檔都有一段日子㗎啦。
2: 係咩
0: 一早就估到你係咁㗎啦。當年阿鳳在生嘅時候、啊、都話有佢喺度支撐住頭家。如今啊，连阿凤都俾佢激死埋啦，佢更加好